도가 거든 시네 고크스 크스 네 주톤 점톤 점 약번에 죽배 친구라고 해 보직 번에 하나 개 보든 들어봐 데넬라메스 주비가 죽바지 고다라스인 녀서 또 부유인 녀서 예마게스 게베 남도저 고노셀라 마마냐 스보콜라 원자제 탐제 켐베 원자제 녀서 또 부유인 녀서 데네 우주토로 정하다 와서 좀만 천만에 주게 즉 아담은 룸부고노가 땀맹 마음 당을 거기서 군대 때문에 약간 저쪽 참아예 순이 녀저 담마가 당 자갈게 달루네 샤모는 맨니 우제 찌찌들레 네에 데 니티로도 우트니 저 당을 거기서 군대 때문에 샹 주한테 미니 펩다 마스 참근이 순이 신들의 참근스럭로 에 순이 예 가다면 담매 마크람 나 숨부주가 데노 담간 뭐죠 론버식 부찬디스 토사르스 미케베디스 토사르스니 거기서 군대 때문에 약간 저다 취니 빌레케쇼 노민 자오체분의 빌레 닥셔 노민 사마르진 다빅 참여 또면 get 나가니 저 참여 저역 문어요 띠니 다우든 견디 타제니 이해했으니 쭉 비하다면 샤지금 되는 회사 군도세 먹고 참가여서 쩐는 게 낙터님 신 신노는 뭐지 노르제 플랑레 담다마제 게야르스니 샤지고 되는 회사 직불라 회사 군도세 먹고 쭉 하다 플레이 부다 보고는 락 세고노데 차가 남아르스니 쭉 야 토고 페바르스니 우트나오 수이 쭉다우토 냐가 뎁스고 있는 이해했으니 Chulom chu shinda chota rasine chu gyebo lu shubu. Ta gyebo lu shubu ya chu gyebo ya shinda rasine chu gata yigitom chen kulwe. Ta tsunmu yila chu se nyingi da se gana she ton kuti nya rasine ya shubu fuipu. Tene tsunmu waza kundu zemasine da chu tor ki sumje samdo chota rasine chu se gyebo inangla fuiti nya rasine shubu fuipu. Tene tsunmu chenmane chu gaya chu tsunmu chungwa she se nimun tosa rasine ta mo gyegi gyeba yunirba nye dat Jepne, Je, Majibuchuk, Tatum Utasim Nagavin, Yerasin, Tabuzinis, Gilam Mata Nomin, Gilam Pusimina Yerasin, Sumba, more water, Logiba, Latam Yer, Samias, Sirik Yerasin, Udin, Chuata, Jonker, Mios, Mayakoti, Yerasin, Udin, Minionis, Gabe, Nan, Sugan, Petri Munu, Chupat Negat, or Chichara, Das, Tombizangoti, Yerasin, Sumba, Tene Gabo Benashi, Jubo. Then that's too much more let you say, Ning it, you say, Josie, in me, in it, you know, Utteran is guessing in a town of me, mom, Combo Soares in a joke, but a share on a Kulu in on a combo, Fluniman, this matter, let you mickle, you know, the song. Then a Gabe Shene, Critty, you know, Dangana, Mala, Tes, Ambo, Mopin, Yasha, Rasuin, you say on a Imber took there. Then I give a window so well,

0: 해줄게. 도시나 도시들. 이제부터 나가요. 동 디스트릭트 풋볼 애소시에이션과 제너럴 세크레터리닝 이 담보지에다 나드네갑과 메락라마 로데기아소 인디펜던스컵 2026과 체어맨 구셉 군제다시 타우팅딩어서 군세레마 펼치기에서는 군제다시 라디셔서 레레마 펼치는 디스트릴 이슈르크
1: 디스트릴에서
0: 다데시 상인하시아오서 동세 다음지에 노골다 풋볼 파이널 신육 탈한계가 보시 기노시다 임부 다우 토너먼트 나벌레 테레크르 크록스로 고소금보 카르글 비제 디바스 고소금보 이제보다 기그라즈 지야나다 기 클리게니 다 노골 녀블레지 기 클리티체다 토너먼트 유임부 이제고 데이삭체다 기 클릭 네체 냠지 롱간 멘스 팀체 가다 집리라 숨보 이제 위멘스 니나 걸스 니나다 이제 팀 미스란데오레 이제보다 이 네체 팀 집리 부부작 샤노닝 볼민낙 팀니스 샤노 네체 림프 마업티 아시아 노트 마마게 리그 매치가 결약세 야보다 뒤에 도튼직 내년에 토너먼트 리슈원 이더 소고바나 임보 직다우서 팀 마업티 임보 팀과 매니저 넘버 온더 임보 코치 임보 마업티 넘버 이제보다 다섯석제 플랑 클릭 내년에 팀목 디글럼 도가 디스플린 도가 옛날에 담고로 문우닝 레프리 나네 시팅이래 문우 모두 나사이지 고도 남아 이슈다.
1: 나라체 테시틸레 서 미망가 보시 테시틸레 다서리나 인당응어튼 노그르냑 불레야당 기클리티 게둥불 당석띵여 불상가당 그 세미파이널 노크아웃 묘지 당레 신웅불 택슘 쇼크낙 세미파이널 지 토누야 이제 당 존낙 세미파이널 네가 당 여금불 이제 다데시 오망가당 단진나 야둥다 노그르 풋볼 파이널 지 딤불 부르미눅 나랑 추제 지데 지임불 다테석틸레 토너먼트 코르니나 토너먼트 서리나응어튼 나당 납렉 타리클리 그로체 고츠금불 이제가 니닝트 할람디 타마슈 레이 팀낭 독재 역불레지 오이 지카 마레루페 독재 디시플린 낭아탕 멘텐 요소 야 쇼크낙 팀 치블리시 디시플린 멘텐 야 이제 부르민 낭테 나타 샷고스 야만 부르민 낭테 게신나 디시플린 멘텐 랑 야둘 할림 할림 라테 토리 샤트리 이제 아이 라 로드 마탕 풋볼 카타 풋볼 나탕 역불레지 풋볼 이즈 포 러프 피플 낫 포 델리케이트 피플 니 오이 티 넘버 다 토트 티 오이 토 역불레지 나탕 독재 지카 오이 마레루 다탕 우츠비니 나탕 엑잠플 셋 티 야 나탕 타왕 풋볼 패밀리 나니 카피 이제 팀 노디 가포시 투즈 토니 가프시 투즈 치니 슈이긴 풋볼 파이널 제 독재 니가가 팀 부르미눅 니나 부즈크 니나 판당 파이널리스트 팀 블리카 서프 노디 크리 독재
0: Let's match city takshoji quarter final tick to tendu in an takshoji tanmotigan audience in a mangshoji pito more tangana quarter final tour ijabota quarter final round ka team get chanumur ijigo yukta quarter final chancer quarter final get neko that they can bleach it is semi finals ko more ta semi final ka ta team bliyoya de ijig semi final ka gyar ta final ka team ne ozo no more ijabota bi team ne jiti khubuzak team ka yena tapo pachin football club ning Ariadum Football Club.
2: Pulbuzak
0: team did not that visit me that to say Kishikor Kosuinam.
1: Tasar Nari also Pulbuzak match on Atan Solinju, not a league match captured to the Nakan Yagumbur, Shintere, Nogor Dangari to the Naying a timing Bissunum Bushintere, Chief Guest not to the Naying Peshaka, Pepo Yapule, Ejik program Chitnatam team warm up Nangapule, to the Sumning Pesha Chita Shurubekunisar.
0: Yes. Nogor that end of final limbo, Yaboda Nogor Dendro final card that an issue on what Tapo Pochin. FC 닝중 아래동 FC 내 라노르 주제 숨내 피작토로 조조이기는 전 본질의 신라 애낭 다우주토가 대시함로 염정 노디 임보 팀 밸런스가 될 것으로 하나 밸런스 되셔거든니 포워드가 생각이나 디펜스가 이나 골키퍼가 이나 팀 내티 컴퍼리션 디야나 다 애낭의 수호가 팀 밸런스 되셔 닥셔 되셔 같니 삼거든니
1: 다 사랑하던 그 독재 팀 내가 생각하던 나다 임보 파이널 아리아둥 나 톰벳 메이나 잡티 파이널 고응음불 신데레 파이널 아쇼름불 다 독치 톰벳 네이슈제 비르타우 파이널 고응 이직 다그바팡진 팀치 톰벳 네이게임스 비르고 세컨 이어링약 불레 비리 파이널 고응 이직 디세 코너스 리그 매치 카랑 다그바팡진 리그 매치 카랑 할렘디 터프 라숨불 비르카 풀카 나탕 팀 남다 라야네 이제 강진 요짓나야네 이직 비르 넥 투 넥 요지 파이트 야야 리그 매치 가 쇼응 가이티 오이 라숨 벨테 이직 신데레 비르코 뭐 로컬 나야 남다야 이직 비르

미림 웹 길어할 제진에 걸리티 미터 야직니 걸리 진스카 우스 아가시완니 다왕이물 렌지는 눕틱 투세 크로니카마 클리오니 단능인 것도 예든 레림 고소들 내슛 레림아 샤르유익 아마 렌진 상무스크리소 균작 숨바 겹드 심께 간단 라게마 돌마 겨우이 잡던 보이도 전례식 대바 닝 모아 산하사